0: 우리는 일군 내사단 소속이고 조족은 연락원이 스미스 대원입니다. 염대장님을 만나러 왔다.
1: 네,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
2: 정관!
0: 염대장님 나와 달라고 전해줘. 스미스 대원님이 부상을 입어서 코동이 부패하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Captain Smith. We've met before.
1: Hey, Colonel Park. Be careful. I'm injured.
0: I'll get you, Matt.
1: Thanks. He's been taken care of. Who's going to the meeting at HQ?
2: It's me.
3: 방어 배치 소련은 신경했습니까?
2: 여기 있습니다.
3: 네. 갑시다.
1: 예린.
3: 그쪽은 누구십니까? 죄송합니다, 대련님. 바빠서 소개 늦었습니다. 저는 통역관 김정호라고 합니다. 매살 안에서 대량의 한국인을 추모했습니다.
0: 그래, 알았어. 미군 다 잘해봐.
3: 네, 알겠습니다.
4: Make our Korean soldiers proud!
5: Yes, sir!
3: Yes, sir!

0: 빨리 와!
1: 세상에! 어떻게 된 겁니까? 세상에!
0: 이거!
1: 어떻게 된 거야?
2: 많이 씁니다.
1: 여섯 명이라며!
2: 다 많이 씁니다. 중국군이 너무 많았습니다.
0: 사단으로 들어간다! 여기를 포위하고 폭격해! 모조리 죽여버린다! 다 쏘아버려! 가자!

0: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. 사단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.
1: 어디로 가든 우리 마음이야. 좀 들어.
2: 바빠게 와.
1: 가방.
2: 金哲，给他上个保险。
1: 是。指导员，你开稳点啊。
3: 好嘞。
1: 刚才谢谢你了，那伪军上校说的那英文，幸亏你救了场，我冷汗都出来了。
3: 这叫合作无间。

0: 빠른 지원 요청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사보도로 집어차할 중국군 파견 부대가 타고 있다. 던져 막아, 던져 막아.
2: 죽도 올리라고.
0: 빨리 하소서 뭐해?
1: 이분이 있습니다.
0: 이봐, 빨리 쏘라고.

0: 我们要加快速度了啊！一定要赶在敌人想明白之前赶到大峪岭。报数：
1: 1、2、3、4、5。
0: 还有两个人呢，
1: 刚才还在呢。
0: 原地休息，等等他们后面的人。
1: 好。
0: 我早就想加速了，就怕后边弟兄跟不上。可能你啊，这是行军，不是赛跑。这样比赛，你能是我对手？你先追上我再说。5里路之后，你看看我是不是吹牛。小山，不说了轻装吗？怎么拿那么多东西？
2: 都是打伤的硬家伙，这么多守雷，哪来的？
0: 山上消灭那些敌人缴获的，还有罐头和巧克力。
2: 你真行，我帮你背一个吧。
1: 不用，哥俩。
0: 把枪给我，
1: 行。
0: 出发。
3: 뭐라고?
4: 알겠어. 314고지와 오운산 두 곳이 공격받고 있다 합니다.
3: 오운산? 자네가 볼 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느 쪽으로 올 것 같아?
4: 두 곳 모두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아무래도 오운산 쪽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미군과

0: 교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형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리 위장 공격이라 해도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
1: 겁날 거 없어. 잘 버티라고 해.

0: 회장님, 정신 드십니까?
1: 여기가 어디야?
0: 호방병원입니다. 바로 이내 심각한 뇌진탕이라고 나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기를 모셨고요.
1: 저의 수사고지 상황 어때?
0: 아무 일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
1: 아무래도 이상해.
0: 뭐? 어디?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?
1: 남들은 314골시에서 왔어. 우리 군복을 입고 있었고,
0: 그리고 뭐?
1: 저에 미군 대회가 있었단 말이야.
0: 미군 대회라며?
1: 왜? 왜 있어?
0: 예?
1: 있어.
0: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! 의사! 의사야!
2: 梁辰来电，他还是带队出发了。他说要抢先占领这个位置，这的确是个关键点，提前占领可以遏制住敌人占领大余岭的通道和314高地的退路。不过他们只有不到10个人呢。这个梁辰呐，就是胆子大。
3: 敢冒险，也敢抗命。他呀，是看出来你要故意保护他们了。他现在把电台和给穿插部队带路的人都留在了那儿，下什么命令他都听不到了。要不是心疼梁辰和那些侦察兵，我还真想让他们走这一步。老李啊，
2: 哎，
3: 这可是一步。
2: 将军的气，我太中意了。是，怨不得是你的宝贝疙瘩嘛，一出手他就能挠到你心里的痒痒肉。但愿敌人能警觉的晚一点，他们也能安全一些。炮火准备快结束了，前方情况怎么样？啊，我们的炮火准备开始以后，314高地方向敌人的炮火反击很弱。
3: 还是原有的炮火。哼哼，好啊，还想继续迷惑咱们？那咱们就将计就计，命令314高地前沿部队炮火停止以后，把气势给我做足了，所有的军号都吹起来，喊杀声要惊天动地，假人进攻也要前赴后继。而在乌云山方向。 那个正好相反呢，除了必要的联络声响以外，闷头很大，以最快的。

0: 몸은 좀 어떻습니까? 대통령님,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.
1: 안 돼. 우리 유덕이에게 너절 됐어. 자, 일단 종욱군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.
0: 안 됩니다, 움직이면 대사장님. 골절 치료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.
2: 닥쳐!
1: 내 말 들어. 지금 더져. 사단으로 간다. 어서!
0: 예, 알겠습니다.

0: 만약에 적군이 원산 점령하고 부대를 보내 원산 넘어오면 곧바로 314고지 후방이야. 그렇게 되면 314고지가 범해서
1: 놈들이 314고지를 공격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온산에서 오는 지원 부대를 기다린 겁니다.
0: 맞아. 하지만 적들이 원산에서 넘어오자면 시간이 걸려. 우리가 더 빠를 거야. 박인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두 중대를 대열령을 보내 성명하고 사단 예비 부대 동시 투비해서 대열령 방어를 강화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아, 그리고 원산과 부대에게도 적군이 314고지 후방에 절대 가지 못하게 대열령 통하는 길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박연대장에게 보내.
0: 이번 장전 자네가 그르쳤어. 놈들이 자네 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역용해서 이젠 다 끝났어. 자네 할머니 다 했고 병원 들어가 잘 치료받고 또 다시 일어나 싸워야지. 안 그런가?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사단장님 예측이 맞았습니다. 온산으로 보낸 지원부대와 중공군이 좋아하여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.
1: 무조건 나를 밟을 때까지 버티라고 해. 그렇게 되면 이 공군 지원에 올 거야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아, 그리고 대령에 보낸 부대에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전해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조대위 부대를 이끌고 산을 점령해.
1: 네!
0: 군대위 부대를 데리고 공격이 약해지면 신속히 도를 통하여 대어령을 점령한다.
1: 네!
0: 수지해.
1: 네!

0: 三团按原计划部署好大余岭的防御，同时组织部队准备向314高地后方迂回进攻，必须要迅速摧毁敌人的炮兵阵地，保证正面进攻部队安全。
1: 차단장님, 적군이 대화령을 점령했습니다. 그리고 314고지 후방에 적군의 움직임이 파악됐습니다.
2: 박 소령에게 전해

0: 용기를 집에
1: 차단하님.
2: 회복이 잘 된 것 같군.
1: 걱정해 주신 덕분에 완치했습니다.
2: 첩보대는 다시 편성했어. 박대위가 자네 대신 임시 임무를 맡고 있어.
3: 저 바로 복귀하겠습니다.
2: 이번 전투에 사단이 피해가 너무 커. 그래서 일단 재정비하고 있어. 현재는 삼천강 옥강 지역에 후방 안전을 맡고 있어.
3: 이 일대는 원래 북괴 점령 지역 아닙니까?
1: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반동 분자에 공산당이나 내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
2: 맞아. 이 빨치산 새끼들 소탕시키려고 부대를 몇 번 보냈지만 완전히 제거 못했어.
4: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의 말이 앞으로도 큰 공습이 있을 거라고. 근데 후방이 불안하기 자격 없어.
1: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.

0: 아예 빨치산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.
1: 좋아.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보고 올리고 내가 뭐든 지원해 줄 거야.
2: 쌍시! 이차! 报告科长， 全连集合完毕， 请指示。
3: 小心。
2: 是。 全连都有。 小心。

0: 대장이 모르셨습니까?
1: 박 대위, 인민군 군복 여시벌이랑 평점복 좀 챙겨와.
0: 네, 알겠습니다.
1: 그리고 소련 무기도.
0: 걱정하지 마십시오. 다 찾아오겠습니다.
1: 가봐.

0: 인민군 동지 수고 많습니다. 저는 여기 알렌디 이장 저가라고 합니다.
1: 안녕하세요, 이장 동지. 저는 특별파견부대 최대장이요. 이건 증명서요.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이곳에 유격대를 찾으러 왔소. 좀 연기 좀 할 수 있어?
0: 일단 우리 마을로 들어가 쉬시죠.
1: 됐어. 어차피 우리 금방 갈 거요. 혹시 이 마을에 노동당 당원은 없어? 도당이 지시를 전해야 하오.
0: 없는데요. 인민군 따라 다 갔지요.
1: 가족들은? 인민군이나 노동당 가족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오.
0: 두 가족은 있는데요.
1: 그들을 불러주시라. 위선을 대신해 위로라도 전해야겠소.
0: 네, 바로 불러오겠습니다. 네.
2: 好，今天的会议就到这儿吧，大家各自去准备一下，晚上在指定的地点集合出发。
3: 是。
2: 徐仓，你带着张同志去吃个饭休息一下。
4: 好。

0: 뭘 물어보시려는 겁니까? 저희 집안은 몇 대째 대구에 살고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.
1: 야, 너 소소 어디야?
0: 옥강도 경비대입니다.
2: 옥강도 경비대. 어쩐지 이렇게 말랐다 했어. 지방 부대는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?
0: 고기를 자주 못 먹을 뿐이지 괜찮습니다.
1: 어, 같은 체형이도 근육이 들 수 있어? 야, 적을 때려 넣을 수는 있겠나?
0: 어, 뒤에 따라오는 부대도 우리 사람입니까? 대현님! 대현님, 죄송합니다.
1: 무슨 말에나 대답하지 못하냐?
0: 아, 죄송합니다.
3: 장난이야, 장난.
2: 너 괜찮아?
3: 아니요, 같은 놈.
2: 저희!
3: 나간다고?
2: Let's go!
3: 동네야, 동네. 네 공허관이야.
0: 우와!
3: 쌀 좀 지게 해줄게.
0: 감사합니다. 여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?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.
3: 됐어, 나 간다.
0: 안녕히 가십시오! 아이고.
4: 제사장님, 제 2소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
5: 왜 이제서야 온 거야?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이잖아.
4: 오늘 홍성리를 정리하고 시간이 남길래 신우동도 정리 마쳤습니다. 내일 옥강리만 정리하면 끝입니다.
5: 종리성은 어때?
4: 두 마을에서 빨갱이를 모두 17명 처단했습니다. 더 이상 감히 빨치산과 연락할 주민은 없을 겁니다.
5: 잘했어. 듣기로는 옥강리 주민들은 전부 다 북괴 지지자들이라고 하는데.
4: 네,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습니다.
5: 그럼 마을 정체를 쓸어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군. 내일은 내가 대관들을 데리고 옥강리에 갈 테니까 자네 잘 쉬도록 해.
4: 네, 알겠습니다.

0: 에이 대구.
1: 네.
0: 저기 몰래 숨어 들어왔다고 선부에서 그러던데 이상한 거 없었어?
1: 없습니다.
0: 침투를 막기 위해 암구호를 박았어.
2: 그래, 진능관. 그래, 这道让我回来报告。 前面发现一个美军驻地，我也把阵脚一下。
3: 不见了，对不起，走去看看。
2: 好，
3: 穆队长，你带着部队继续前进，到前面一里地隐蔽等待。
2: 是，跟这边，科长。

0: 담고
1: 가자 회담
0: 양파 어디 소속입니까?
1: 미군 수색대입니다. 우리 조원님께서 여기 보조선을 통과한 부대가 있었는지 묻고 있습니다.
0: 있었습니다. 대략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.
1: 진학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?
0: 제가 교대하자마자였으니 아마 한 시간 정도 됐을 겁니다.
2: Dozens passed by about an hour ago.
3: Okay, let's go and check them out.
1: 빨리 길을 비켜 통과시켜 주십시오.
0: 네,

0: 사진이나 많이 다니고 갔습니다.
1: 그거 인사관에 가서 물어봐. 사실 나도 보기에도 달라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. 어이없어.
2: 야, 너 이름 뭐야?
0: 박선호입니다.
2: 선호. 내가 증명해줘. 돌아가서 인사관 오느라고 극장을 풀 거야.
0: 화내지 마십시오. 얼핏 박선호 닮는데 자신이 박선호 닮았습니다.
2: 아, 빨리 열어.
0: 안녕히 가십시오.
2: 그래, 간다.

0: 노면 대신
1: 나랑 같이 50m 위쪽에서 대비하고 나머지는 화상을 같이 50m 안쪽에서 엎드려서 대비한다.
2: 네.
1: 따라와.
3: 지루, 이거 비례전. 去下游处理那几个，等队伍过去了再过来。
4: 是
3: 是，走。博尔根，
5: 到。
3: 大牛，
6: 到。
3: 你们去上游盯着，快。
6: 是是。
3: 把大部队带过来过桥，去吧。
5: 是。
7: 一身臭汗，正好洗澡。
8: 哎，你俩刚才看见没？一个伪军跳到我身边，我咔一下就按水里了。
9: 快游吧，科长挨着水中桥等着咱们呢。

0: 가세요.
1: 안쪽까지 타형통에 가능합니다.
0: 옥강리까지 한 2km 남았습니다.
2: 모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간다. 마을 근처에 도착하면 보루를 피하고 숲을 통과해서 마을을 포위해야 한다.
0: 네, 알겠습니다.
3: 전원 하차! 도보로 진진한다!

0: 누구요?
1: 나요.
0: 당신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? 빨리 들어오셔. 아니, 갑자기 왜 돌아오신 거예요?
1: 마침 여기는 지나가다 잠이었어. 지원관 통지도도 인대산에 도착해서 내가 먼저 요격대 상황 알아보러 온 거요.
0: 아직 식사 전이시죠? 가서 밥 차려올게요.
1: 아니, 기계보다 우선 박아바이한테 얘기해서 지원관 통지도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해야겠어.
0: 알겠습니다. 애들이 많이 보고 싶죠?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셔서 애들이 많이 그리워해요.
1: 나도 많이 보고 싶으라 그래.

0: 박대회. 예. 기관총 한 정도 남아 도로 입구를 봉쇄하고 나머지 대원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 올라가 오거리로 보유한다.
1: 예, 알겠습니다. 기동대.
2: 네.

0: 아무래도 이 마을 김새가 이상해. 전쟁 시기라 원래 식량이 부족해서 하루 두 개도 겨우 먹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밥을 지는 거지?
1: 혹시 북발치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
0: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마을에서는 군인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. 아니면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.
2: 어제 받은 전보로는 적군의 침투 부대가 전범 방어선을 넘어 잠입했다고 했는데 설마 종무군을 맞이하는 건가?
1: 그렇게 빨리 올 순 없습니다. 오는 길에 수많은 검문소랑 봉쇄선이 깔려있고 특히 삼천강을 건너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. 분명히 북측 빨치산인 게 분명합니다.
0: 중군을 무섭게 보지 마. 놈들은 항상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분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놈들이 여기에 왜 왔냐는 거야.
1: 그럼 지원 요청합니까?
0: 아니야.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자. 군편은 이내 사서대에 연락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체 뭐 하는지 엄밀히 관찰하라고 전해.
1: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,

0: 충분히 우습게 보지 마. 놈들은 항상 모두 예상을 뛰어넘 뿐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놈들이 여기에 왜 왔냐는 거야.
1: 그럼 지원 요청합니까?
0: 아니야. 일단 상황부터 파악하자. 분노편에 있는 사서대에 연락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체 뭐 하는지 엄밀히 관찰하라고 전해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음식을 누구한테 주려는 거지?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박대회 당장 이서대에게 은폐하고 길을 더 주라고 해. 저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. 아 그리고 사서대에게 당장 이쪽으로 오라고 하고 동시에 사단에 두 개 주네를 요청해.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음식이 만만치 않다.
1: 예, 알겠습니다. 은폐, 은폐.
0: 가자.
1: 네.
2: 이봐게, 그 장군님과 지원군들이 인천 올 것 같네.
3: 그건 군사 비밀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.
2: 그렇지. 지원군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기로 오질 않지.
4: 바발, 아들을 보고 싶죠? 아들의 부대를 이끌고 돌아오길 바라시죠?
2: 그 자네도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?
4: 빨리 가자.
5: 민지야, 빨리 뛰라. 내주방 지원군 동무들이 식사 마치겠어.
6: 우리 어머니 밥하는 게 너무 느려.
7: 다들 조심하지라요.

0: 대장님, 어떻게 할까요? 정명과 좌측은 다 적군입니다. 측은 골짜기인데 후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.
1: 적들이 유미의 포를 배치해놨어. 후퇴해도 살아남을 일이 없어.
2: 그럼 뭡니까? 여기서 다 죽자 말씀이십니까?
3: 누가 죽자고 그래?
1: 여기서 시간을 끌어. 나한테 방법이 있어. 그리고 지금 우리로 도착할 거야.

0: 강조하지 마. 네가 아는 사람이야. 선포해야 한다.
1: 알겠습니다.
2: 멀건.
1: 너.
2: 다른 여호 그다.
1: 자.
2: 마마. 我带一班去测验。
1: 好，这儿交给我。
2: 一班，跟我走。
1: 一班，走。

0: 我都走到这儿了，为了表示诚意，你应该先释放一个孩子吧。
1: 你没资格跟我谈条件，赶紧过来！如果你再不往前走，我就杀一个孩子给你看。好，我继续往前走，快点！
2: 대상방지 수업시다.
3: 아니에요. 지금 손녀 지원관 지휴군과 아이가 위험해져.

0: 你说什么？汗毛都没少一根！你这是干的太悬了！
1: 司令员呐，但是这不成了吗？
0: 听话不说了，白少昊一直在拖延时间，估计是在等援军。现在要把他们彻底消灭，已经来不及了，咱们得想办法赶紧脱身。是。
2: 제1중대는 마치 고지 점령하고 제2중대는 앞으로 돌격!
3: 지원부대가 도착했다! 적군의 지원관에 세포했다!
1: 적군은 지원부대가 왔습니다!
4: 간다!
1: 간다!

0: 운동기들이 틀릴만한 것은 있을까?
1: 잡아둔 매돼지랑 버섯이랑 먹이 버섯이 있습니다.
0: 아, 맵다지? 양동주,你们等等, 他们要给你们做野猪肉吃。
2: 어, 不用, 生活容易暴露目标。
0: 放心吧, 他们都会不冒烟的做饭。 这里是我们一处秘密营地, 一年多了, 敌人从来没有发现。 你快安排你的部队休息, 晚上还有任务, 周围警戒我们来负责。书明,通知部队休息。
3: 另外，着了一排长之外，所有的干部马上跟我去玉祥桥侦查。是，
4: 记录布置警戒。是，列总，金龙棍，跟我走。是是。梁同志，
0: 不休息一会儿？
2: 不摸清楚情况，怎么睡得着啊？好，我带你们去。사장님,
4: 백대리장이 들어오시게.
5: 전 하나님, 저 복귀했습니다.
6: 적보 노사대, 그리고 지원 나간 노중대까지 절반 이상 손해봤는데 자네는 상황 즉시 보고하지 않고 어디서 뭐하다 이제 돌아와.
7: 중후 국내 진부두 부대를 쫓아가다가.
6: 쫓아갈 필요가 있나? 적들이 이 사단 본부까지 쳐들어올 판이야. 대낮부터 사방에서 공격하고 최근 공격 시점이 여기서 불과 2km야.
5: 이건 전부 결한 작전입니다.
7: 놈들의 진정한 목표는 옥강교입니다.
6: 근거 있나?
5: 제가 쫓던 부대가 전선에서부터 잠입한 진짜 중군이었습니다. 그들이 이 먼 곳까지 달려온 건 분명히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. 놈들이 옥강교 방향으로 향하는 걸 봤습니다.
7: 근데 그 방향에 옥강교 말고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.
6: 옥강교? 만약에 적들이 옥강교를 노린다면 분명히 큰 움직임이 있을 거야. 근데 아직까지는 우린 적들이 큰 공격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받지 못했어. 게다가 이 큰 지역의 전방에 미군이 지키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.
7: 근데 이번에 잠입한 부대는 지난번 314고지에 잠입한 부대와 같은 부대이고 지휘자도 같은 인물입니다.
5: 사단장님, 부대를 내어주십시오. 제가 가서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.
6: 백설영, 자네에게 부대를 내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. 내어줄 부대가 없어. 사단이 세계 보병연대 중에 두 연대는 미군과 훈련을 받으면서 개편 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옥강교를 포함한 이 큰 지역의 치안 방위를 맡고 있어. 오늘도 발치선 때문에 예비 부대까지 싹 다 내보냈어. 그리고 남은 거는 보병 장극차 부대인데 그렇다고 자네 따라 산수색할 수는 없잖아.
5: 그럼 옥강교를 지키는 우리 부대는 얼마나 됩니까?
8: 한계중대네. 그 근처에 기동중대가 있어. 그거 왜?
7: 사단장님, 이 두 중대의 지휘를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초보들까지 합치면 옥강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. 문제가 생기면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.
6: 자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.
8: 사단장님.
6: 하지만 옥강교 부대는 절대 움직여서는 안 돼. 적들이 옥강교를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멸을 하는 거야. 자네도 적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.
5: 네, 알겠습니다. 면허에 따라 옥강교 방어를 강화하고 적들을 모두 소멸하겠습니다.